0: 叮
1: 叮
2: 叮
3: 叮
2: 叮
1: 叮
2: 叮
3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3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3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3: 叮
2: 叮
3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
2: 叮
1: 叮